0: 알러드겨 나 약관 도조 하 아르키에 가이버 아모라자 바보라 카나 아서키에 가이버 아모라자 바보라 카나 몬다카 코라 저꾸리 아리사 보내지에 너나 아서키에 가이버 아모라자 바보라 카나 아서키에 가이버 아모 라자 바부로 간다.
1: ଡିଓସାଇ କାଦୁଆପଡ଼ା ଜଗତସିଂହପୁର ଆପଣ ହେଲେ ପ୍ରମୋଦ କୁମାର ସାହୁ ଆପଣ ଅନୁରୋଧ କରିଛନ୍ତି ହିନ୍ଦୀ ଚଳଚ୍ଚିତ୍ର ମନ୍ର ଏହି ଗୀତଟିକୁ ଶୁଣିବା ପାଇଁ ଯାହାକୁ ଯୁଗଳକଣ୍ଠରେ ଗାଇଛନ୍ତି ଉଦିତ ନାରାୟଣ ଏବଂ କବିତା କ୍ରିଷ୍ଣମୂର୍ତ୍ତି ଗୀତ ରଚନା ସମୀର ଆପଣଙ୍କର ଅନୁରୋଧର ଗୀତଟିକୁ ଆପଣଙ୍କୁ ଶୁଣାଇ ଦେଉଛୁ।